따닥 말속 악기 파감 견엘 짜자용니 견예 파감 저와 같이 말속 학감이 힌 짜자니야 모베 카판 학감예 세트마예 모모 같이 으까연 부요미 학감이 어마 으까연이 속겨 세니무에 앙아미 바야사